0: 자, 프랜차이즈 버스를 끼는 거죠.
1: 브라질 외인이고 건담과 모든 미시, 유럽, 그리고 미국, 브라질 전화를 걸어보면 일단 많이 시작한 수업이 있었나요? 전화가 나왔었죠. 이스라엘 버스는 걸어다니고 와사하는 국을 비하고 버스 수학대가 미국 선라고 하지 니미 들리기지 못했던 꿈을 넘버죠. 상대하기 그 버스는 이렇게 아니면 언니 미니스는 버스 더 사는 반응이 바로 상대하는 버스. 그래서 뭔지 사태에서 상한 수업을 하는 버스.
0: 오호, 나 아직 버스 생활을 해야 수업을 가죠. 그럼 아무나 잘하시니까 국을 레비스 물었다 코플로 가보나죠. Mr. Levis gave us the entire service. Take a cup of coffee. Levis got a whoopee. Because of that, we should want to care for everyone on Tavaya, also seven other. So we can also phone your happy that our system will turn to our general

지탄 사태가 생긴 전방이 빅티마 사사바이 대만의 뿌리가 상당히 가래 뒤수단이 아가씨 보내고 일단 루이스 아스카 어머니 뿌리 보내기 바다이